알아. 박기, 풍자, 박수라, 무단한 감불되는 것, 박수라, 제와 요금으로 부딪힌 제와. 에깜, 삿도 비프라, 거부다하거든, 이안나 수업드림. 작가의 외발은 이제로 수아리. 에깜 삿도 비프라 거부다 받은 뒤 안나 속되기 작가의 위반을 이제 수아입니다.

알아. 박기, 공자, 박수라고, 무타나, 감불자라고, 박기라고, 제화요금으로 부딪힌 제화. 에깜, 섭두비프라, 거부다버던데이 안나 숙드니, 작가의 위반의 이체로 수아리. 에깜, 섭두비프라, 거부다버던데이 안나 숙드니, 작가의 위반의 이체로 수아리다.